0: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고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1: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2: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의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이 초기 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감에 따라 BC주 정부가 내각 주요 직책에 대한 한시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정부의 재정적자와 의료난제 등 국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쇄 보직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총리는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초기 암 진단을 받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잠시 업무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일리 장관은 이달 말부터 치료에 들어가며 오는 10월 가을 회기 개회에 맞춰 복귀할 예정입니다. 복귀 후 베일리 장관은 재무부가 아닌 본인의 전공 분야인 일자리 경제성장 혁신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주요 프로젝트 및 무역 다변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베일리 장관의 병가 기간 동안 관련 업무는 에드리언 딕스 에너지 기후해결부 장관이 임시 대행합니다. 베일리 장관의 공백과 예산안 집행의 연속성을 위해 내각 내 핵심 인력들의 이동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으로는 조시 오스본 전 보건장관이 4개 부처를 거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재무위원회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관리와 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총괄합니다. 신임 보건장관으로는 주택부 및 일자리 장관을 역임한 라비칼론 장관이 보건부로 자리를 옮겨 응급실 과밀화, 의료인력 및 가정의 확보 등 BC주의 시급한 보건 현안을 책임집니다. 데이비드 에비 총리는 이번 인사가 장관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중요한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BC주 정부의 2024-2025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7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재정관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랜드 베일리 재무장관은 이번 결산 발표에서 적자가 당초 110억 달러 전망치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 적자폭 감축이 담배 회사들과의 소송 타결금 26억 달러 덕분이라고 지적했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향후 18년간 나누어 지급될 돈임에도 주정부가 단일 회계연도 수입으로 한꺼번에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늘어난 지출만큼 주정부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데이비드 에비 총리 취임 이후 보건 분야 지출은 303억 달러에서 402억 달러로 약 33%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부족, 응급실 셧다운, 대기시간 지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지출 관리를 위한 인력 절감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공무원은 오히려 1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올 한 해 3대 주요 신용평가사가 BC주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으며 이자 비용만 연간 49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도달하기 힘든 수치상의 적자 절감을 늘어놓기보다 실질적인 장기 재정 관리 계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지난 30년간 뇌와 척수 손상 환자 지원을 위해 5,700만 달러가 넘는 기금을 배정해왔지만 정작 뇌 손상 환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벌금으로 조성된 이 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분야에만 편중돼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탐사보도재단이 BC주 신경외상기금의 최근 6개년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뇌손상 지원이나 연구에 명시적으로

로 배정된 자금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설립된 신경외상기금은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위반 부과금을 재원으로 매년 최대 200만 달러씩 위탁기관인 리켄슨 재단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뇌손상과 척수손상 환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와 연구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집행권을 가진 리켄슨 재단이 자금을 척수손상 연구에만 집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환자 수의 차이인데 캐나다 내 척수손상 환자가 약 8만 5천 명인데 반해 뇌손상 영향을 받은 인구는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산소 부족 뇌손상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지원 수요는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0년 관련 직접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지원단체들은 ICBC, 보건당국, 기부금 등에 겨우 의존하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자들 역시 수만 달러의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리켄슨 재단 측은 척수손상 연구자원이 넓은 의미의 뇌건강 연구에도 활용된다고 해명했으나 뇌손상 단체들은 허울뿐인 해명이라며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전용기금 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감면 혜택이 다음 달 7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가격이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마저 끝나면 기름값이 리터당 최대 10센트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가계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4월 20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연료 소비세 감면 조치가 오는 9월 7일 마감됩니다. 연장 조치가 없다면 9월 8일부터 휘발유에는 리터당 10센트, 경유에는 리터당 4센트의 연방 소비세가 다시 정상 부과됩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4월 다수 의석 확보 직후 이란 관련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부터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감면안을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금 감면 종료 시 승용차 기준 1회 주유당 약 6달러, 픽업 트럭은 약 10달러의 비용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세금 재부과 시점에 계절적 국제적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9월 중 진행되는 겨울용 휘발유 전환 비용과 중동 지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인해 실질 주유소 가격 상승폭이 리터당 11센트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동 공급 불안 여파로 지난 7월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25.7% 폭등하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이끈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물가 압박이 거세지면서 감면 연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세 환원과 국제 유가 불안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열폭주 위험성을 경고하며 예방법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연방정부를 향해 관련 안전기준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캐나다 주요 도시 소방당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 출동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밴쿠버 소방구조 서비스는 현재까지 20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토론토는 무려 82건에 달해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대용량 배터리를 쓰는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휴대용 보조배터리, 심지어 태양광, 정원 조명용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소비자 제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배터리는 내부 셀 하나가 과열되면 주변 셀로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에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요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단 전기자전거 본체는 자동차 안전법 적용을 받으므로 교체용 배터리 및 기타 소형가전 중심으로 우선 규제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법제화에 앞서 소비자 스스로의 예방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정품 배터리와 승용 충전기만 사용하고 이미 개조는 금지할 것,
침대, 소파, 베개 및 가열되기 쉽거나 불이 붙기 쉬운 곳에서는 충전

0: 충전을 금지할 것,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충전하고 부풀어 오름, 발열, 이상 냄새 감지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인구 증가세 둔화 여파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트랜슬링크의 서비스 투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 승객 추이가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선 절감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 아닌 오히려 대규모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랜슬링크가 발표한 2025년 대중교통 서비스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 및 임시근로자 유입 감소로 인구 증가폭이 5,300여 명에 그치면서 전체 이용 건수도 전년 대비 1.5% 약 330만 건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투자가 집중된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트랜슬링크의 서비스 확충이 이루어진 서리 지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승객 증가율 상위 10개 버스 노선 중 8개 노선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2020년 서비스 축소 후 간편 상태가 유지된 밴쿠버 시내 노선들은 일부 버스의 승차 건수가 50% 이상 급감하는 등 승객 감소율 상위 10개 노선을 모두 차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단체의 데니스 에이거 대표는 운행 횟수 단축과 혼잡 심화는 승객 이탈을 불러와 연간 1억 1,5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 감축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 전용차로 확충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주정부의 신규 대중교통 재원 마련 약속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조금씩 선선해지는 바람이 반가운 요즘이지요. 여름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는 건 곧 가을이 온다는 신호인데요. 우리가 가을을 준비하는 방법은 꼭 옷장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일상을 계획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을엔 유독 마음이 예민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 그게 진짜 가을맞이가 아닐까 싶네요. 지나간 계절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다가올 계절에 작은 설렘을 품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수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자신감과 에너지로 가득한 노래지요. 제이홉이 부릅니다. Killing a Girl.

0: If you like to listen to K-pop on the radio, please send us lots of requests through Facebook Radio 6 or Insta or TikTok Music Break 23. We'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s. Today, 네, 이번 순서는 소피아의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감성 발라드의 교과서 하면 어느 보이그룹이 떠올리시나요? 저는 2AM이 떠오르는데요. 2008년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2AM은 진짜 발라드 그룹이라는 수식어를 지켜낸 그룹인데요. 힘있는 보컬과 감정을 끌어올리는 가창력, 그리고 절제된 슬픔을 담아내는 능력. 그게 2AM을 지금의 2AM으로 만든 힘이라고 생각해요. 2AM의 노래는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묵묵히 안아주는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1: Programming for Toronto Korean speaking community can be heard every Saturday from 7:30 a.m. to 8 a.m. on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2: This is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Toronto.
3: The following are program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of Greater Toronto. Opinions and views expressed here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this station.
4: Now, the Spanish Soy Latino Americano program on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5: Please note that this is a repeat broadcast of a previously aired program. Any time-sensitive announcements cannot be deemed current. We hope you enjoy it.